0: Hello.
1: Hello, good morning, Archie.
0: Good morning, 비대이, 비다훈.
1: 꽁무캠. 엔신 꽁무캠.
0: 어이, 꽁무캠, 따따따, 썼던 낯 위에 뭐냐, 그런 맛, 비, 꽁무캠. 빌렁꽁로, 비샷, 비클란 바.
1: 아이, 준비한지.
0: 어,
1: 비샷, 아치.
0: 대본 깜루.
1: 아이, 뭔
0: 어,
1: 딴지.
0: 따, 땅이 쏟은 낫는 게 없으니 그런 바 피하고 내가 프로그램 중이면 땀은 스탬. 네, 나가 지금 와, 에유, 피크 와, 방인 뿐땀, 그빵 옆이.
1: 정이 아르바로 업데 롱 카퍼테이
0: 아, 바로, 뿌리, 아까 뭐, 엉금 놓아?
1: 롱 카퍼테이
0: 롱, 그, 버, 타이. 땅이 던, 아까 나가 지금 와, 땅이 클럽은 뿐땀 옆이로, 땅인 뿐 스갑, 그빵 옆, 노대, 나, 로, 옆이.
1: 능콘 샵테 피마르치
0: 어,
1: 데이 아
0: 어, 홈레시 부원,
1: 데이
0: 낭따?
1: 아 로큰 테이 버친 랑데 버리 키 프로록
0: 응?
1: Kong subai pida honi pida shishan muli ni ibda honjan i valam kon
0: oh, ya no de?
1: lai ya iba wanyang tebat ya baro hiki kashna pat basi mentah kena kistem
0: Oh, toh, toh, ku boleh sipun ek mo kong mukim. Toh, nginya sap no ek kajik kajik ruai ke bapik kuat. Hoi, belai kerteng rong ke pertai. Balar wai dari ba arwa ro pere mo.
1: Oi,
0: Toh, ku boleh
1: kawan.
0: sipun kong. Toh.